0: 이놈아!
1: 아, 가져앉아, 바보.
0: 와, 스난 그릴리치.
1: 아, 바보, 와. 누아르드와 더티비 뱅치.
0: 샤바스, 부자. 짠.
1: 그다게.
0: 아니, 사해 불려채, 보라바라 아게, 감도 사이트 하백.
1: 아, 그건, 아, 그건 박시스티비?
0: 아?
1: 자, 러지, 거지, 아이, 먼저 우탈, 바탈, 거지. 박시스 리아이, 거래지, 뭐. 해, 가자지, 바보.
0: 아?
1: 어건 되겠다. 되겠다.
0: 두버 두버 두버. 너 한 번께.
2: 가잔지 바보.
0: 어? 아섭.
1: 살람.
2: 어.
1: 살람 사. 살람 살람. 두 하마란 대보다지. 걸거리 두 아께. 걸거리.
2: 두번대 ठीक है. 아 이들 섭 ठीक है 가잔지 바보.
0: 하 사. 바라바.
2: 시큐리티.
0: 빌콜.
2: Be careful.
0: Yes, sir.
2: It's a dangerous big game. Well, Leo.
0: Chal. Chal, Khanwa. Chal.
1: Chal. Salam, salam, salam. Ham box is to liye. Ham sidha ghar jubo. Andhira hai. Andhira satani manvi. Satani ham zat satani. Tuhar ke sari kangi gundhote.